0: 입니다.
1: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강력한 복음 선포와 극동방송 영남권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 온 세대가 함께하는 700인의 찬양대, 그리고 고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공연까지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대구 협성경복중학교에서 마련됩니다. 이번 부흥집회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부흥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와 안내사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하는 영남권 부흥집회를 통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남 지역 성도들을 깨우는 감동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2: 오늘 이 시간에는 신청하셔야 됩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부흥이라고 오늘은 정말 오늘은 신청하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죠.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회에서 마련되는 말씀 부흥 전도대회가 있는데요. 1시 30분에 창원극동방송 앞마당에서 다 함께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3시부터 식전행사가 있고요. 4시에 하나님께서 잭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샵 0981번으로 부흥이라고 남겨주셔서요. 링크를 받으시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과 또 함께 하시는 분의 성함도 남겨주시고 누가 함께 하시는지 몇 명이 함께 하시는지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뭐 넉넉하게 준비를 하겠지만 여러분의 간식과 식사를 준비하려고 해요. 지금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더 늦으면 저희가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문도 해야 되고요. 샵 0981번으로 부흥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혹시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요. 이번 기회에 부모님 모시고 함께 대구 나들이 간다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면 어떨까요? 잭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결단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그런 기적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은 전도 대상자 함께 가셔도 되겠습니다. 단, 지금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죠. 부흥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리는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부흥은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붙잡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만 붙잡을 순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이들도 진리를 붙잡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 느낄 수 있도록 이번 전도 부흥 집회 말씀 집회에 꼭 함께 가셨으면 합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부흥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부흥 보내고 계시죠?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고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감사입니다. 계속해서 감사 두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의 전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역에 이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탁월한 기관이 있어서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지금 만나볼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린이 전도협회가 이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많이 애쓰고 있는데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창원지회입니다. 석대성 목사님과 이문욱 장로님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창원지회 석대성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창원지회를 섬기고 있고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문옥입니다.
0: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1: 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는 1937년에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지금 내년이면 70년을 맞이하는데 전국에 55개 지회가 열심히 어린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기 전에 그러면은 그 이전에 또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었나요?
1: 네, 국제 본부가 미국에 있는데 1937년에 국제본부가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네. 전 세계 아마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0: 이제 북한에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1: 아멘.
0: 이제 70년을 맞이하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그 가운데서도 창원지회의 목사님으로 계신데요. 네. 창원지회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목사님?
1: 제가 재작년에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네. 이제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후임으로 와서 네. 지금 이제 3년째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 오시게 되셨던 거예요?
1: 원래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걸음을 이제 어린이 전도에 대해서 비전을 주셨고 또 마침 또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나게 하셔서 새소식반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0: 그러면 오래 전부터 관계가 있으셨네요.
1: 네. 제 기억으로 1994년도에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났습니다.
0: 이렇게 창원지회가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창원지회 어떤 사역을 하는지도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지역교회 협력하면서 우리 지역에 10만 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 밖에 있는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커스

0: 맞춰서 네. 열심히 의전도를 하고 있고 또 이 사역에 전도할 전도자를 훈련하는 사역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요즘에는 밖에서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0: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1: 어떤 이야기들 좀 있었는지 잠깐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사역이 세수식반이다 보니까 이제 세수식반이 가정 성경 공부반인데 이제 어린이를 이제 모으기가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야외로 이제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야외에서 이제 세수식반을 하면 지나가는 어른들이 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반대하기도 하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좀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데 잘 설득하면서 또 기도 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1: 네.
0: 그래서 전도자들이 많이 훈련되어지고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소식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아이들이 세소식반에 오긴 오나요?
0: 네. 하나님이 예비된 아이들을 보내주시는데 전도자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들 보내주세요. 복음을 들어야 될 아이들, 주님이 구원하시고 나신 아이들 보내주세요 하고 나가면
1: 네.
0: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 만나거든요.
1: 네.
0: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을 준비시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집중해서 듣고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1: 그렇군요. 그런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의 사역인데요. 목사님이 말씀 중에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세소식반. 네, 있더라고요.
0: 네, 어린이전도협회의 주사역입니다.
1: 주사역이군요.
0: 네.
1: 세소식반을 위해서 또 모여서 선생님들이 교육도 받으시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0: 네, 저희 창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네 번에 걸쳐서 이 교사 강습회를, 세소식반 교사를 위한 강습회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매주 월요일 날에는 우리 창원지회 저희 교육장이 있는데 낮밤, 밤반에서 2시간 반씩 이 교사 강습회가 진행되어지고 창원은 서문화교회에서
1: 네.
0: 낮반 있고 또 진해에는 진해 동부교회에서
1: 네.
0: 반반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열심히 한 200명 정도의 교사가 참석해서
1: 네.
0: 매주 교육받고 준비해서 세소식반을 감당합니다.
1: 아니,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0: 매주마다 어린이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요절 암송, 찬양, 또 성경 공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선교 역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려주고 꿈을 꾸게 하고
1: 네.
0: 그리고 복습 게임을 통해서 그들이 들은 복음을 또 복습하면서 재미있게 세소식반합니다.
1: 복음에 아예 물들게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세소식반에 온 아이들이요.
0: 네.
1: 네, 세소식반이 주요 사역 중에 하나인데 세소식반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0: 네. 이제 매주 이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제일 집중하기 때문에 그 성경 공과 그 복음 메시지와 영적 성장의 메시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찬양도 하고 또 요절도 외우고 이게 공과에 맞춰져서 찬양 가사와 또 요절 말씀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1: 네.
0: 그래서 교사들이 이 강습에서 배우고 또 연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동일하게 세소식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 집을 오픈하는 것을 봤거든요. 주로 집에서 열리는 건가요?
0: 네. 이제 원래 세소식반이 시작된 것이 이웃에 있는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자, 말씀을 전하자 해서 가정을 오픈해서 이웃에 있는 아이를 초대하고 매주 한 시간씩 세수식반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세수식반 교사들도 자녀들이 많이 성장하고 가면서 이제 야외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공원이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1: 네.
0: 그런 곳에서 처음 만난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정착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믿음이 자라고 교회 연결되어지고
1: 네.
0: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1: 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창원지회가 이 창원과 경남 땅의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함께 나오신 이문옥 장로님이 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창원지회 이사장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장로님.
2: 네.
1: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2: 예, 이사회는 지금 우리 창원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사님, 성기님 이사님들이 한 24명
1: 와,
2: 정도
1: 네.
2: 성기고 있습니다. 교파가 달라도 초교파적으로 이사님들이 각 교회에서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해서 모여서 우리 목사님이 하는 이 세소식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1: 네.
2: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1: 기도군요.
2: 예,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그렇게 해서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창원지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1: 네.
2: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 이사회 역할입니다.
1: 근데 예. 이사회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새소식반에 참여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 이사님들 보면 대체적으로 예, 사모님들이 새소식반을 하고 있고 또 이사님들도 TC 1단계 2단계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네. 여기 와서 또 함께 예, 이사회로 생기고 있죠.
1: 그렇죠. 네.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군요.
0: 네.
1: TCE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교육인가요?
0: Teaching Children Effectively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1단계는 이제 어린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중점을 맞추고 있고, 2단계는 그 예수님 믿는 어린이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어떻게 공과를 가르칠 것인가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주 탁월한. 훈련 교육입니다.
1: 아니 우리 이사님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는데요. 아니 근데 이사회에서 그렇게 기도와 물질의 지원을 통해서 새소식반을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아이들을 또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2: 그렇죠.
1: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2: 예,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현장에 새소식반을 하러 나가면
1: 네.
2: 이제 원치 않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이제 신고도 들어가서 경찰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1: 그런 일도 있군요.
2: 이제 그걸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이사회에서 이제 기도로 또 이렇게 지원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새소식반에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1: 네.
2: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이사님들의 역할입니다.
1: 그 새소식반에 온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또 총명한 귀로 말씀을 듣는 모습만 봐도 아마 감동이고 행복이지 않을까
0: 네.
1: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0: 그 최근에 네. 제가 새소식반을 봄학기 12주간 하는데 쭉 진행하다가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니까 이때 더 많은 어린이 새소식반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해서 어린이날 파티 전도를 저희가 중간에 또 프로그램으로 이제 했습니다.
1: 네.
0: 네, 제가 나갔던 곳이 그 남지라는 지역인데
1: 남지
0: 예 그곳에 이제 청소년 문화센터 인근에 이게 정자가 있는 야외 조그만 공원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풍선도 달고 현수막도 걸고 이제 아이들 초청해서 어린이날 파티 전도를 하는데. 정말 처음 만난 아이들 6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 네.
0: 파티 프로를 통해서 복음을 다 전하는데 끝날 무렵에
1: 네.
0: 어떤 한 젊은 아빠가 오더니만 어이 끝났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내고 싶은데 하는 거예요.
1: 아,
0: 데리고 오세요. 제가 한 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가가지고 자기 자녀와 또 조카를 데려왔는데 4명의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옆에 앉아서 계속 지켜보는데 우리가 파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그대로 전했어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신나하면서 재밌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1: 네.
0: 그 교회 나오신 적 있으시냐고 복음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냐고 어렸을 때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로 나오시도록 그 아빠도 또 건면하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1: 정말 그러네요.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창원에 지회가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 지역에
0: 네.
1: 없는 곳이 있다라는 게 또 느껴졌거든요.
0: 지금 우리 경남 지역에는 이제 울산, 부산, 김해, 그제, 진주, 우리 창원 이렇게 이제 사이트를 펼쳐가고 있는데 작은 읍이라든지 도시가 아닌 지역들에는 제가 찾아가서 새소식반을 통해서 또 야외 전도를 통해서 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 네.
0: 시골 쪽 가면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1: 많죠.
0: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새소식반 사역이 너무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1: 그래서 말인데요. 그 아무리 시골이라 하더라도 교회가 분명히 있잖아요.
0: 네.
1: 그곳에 그 목사님이나 또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새소식반을 그 교회에서 열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0: 아멘.
1: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네. 제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가 이런 그 TCE 교사대학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린이가 알아듣도록 이 훈련을 잘 시키고 있고 또 우리가 주간 교사 강습회에 매주 하는 이 네 번의 강습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제

0: 강원지휘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제 세수집반 교사강습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단이 아니면 네. 누구나 오셔서 네. 함께 독립하고 어린이 전도하고 그래서 그 어린이를 또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또 주일날 예배로 연결시키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속식반을 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로
0: 네.
1: 연락을 드리면 되는 거죠.
0: 네,
1: 일단
0: 맞습니다.
1: 1단계.
0: 네.
1: 자, 오늘 이렇게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창원지회의 석대성 목사님과 이문옥 장로님 나오셔서 어떤 사역하고 계시고 또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기도 제목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세소식반이 창원지회에서 한 200클럽까지 성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중에 200곳에서 매주 이제 어린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이 세수집반이 200곳 정도 열렸는데, 최근에는 한 100곳 정도, 100클럽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1: 줄었네요.
0: 코로나 이후에 그런저런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세수집반 교사들이 오랫동안 이 어린이 전도하면서 이분들도 세월과 함께 이제 나이들이 드시니까
1: 그렇죠.
0: 젊은 또 어린이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결국 지역교회가 우리 창원 지역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
1: 네.
0: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많은 어린이 전도자 보내주십시오. 이 어린이 추수 밭에 추수할 일꾼 필요합니다. 지역교회를 섬기고 함께 독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도자 보내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1: 아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고민들은 참 많이 하시잖아요.
0: 네.
1: 지금은 실천할 때입니다.
0: 맞습니다.
1: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 선생님이 되셔서
0: 아멘.
1: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문옥 장로님 또 이사장으로서 많은 지원과 애쓰심이 있으실 텐데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2: 예,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많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1: 네.
2: 이제 세소수기반을 하는 교회는 주일학교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소수기반을 통해서 복음이 어린 아이들에게 증거가 되고 주일학교가 살수 있는 길은 이 세수집반을 하는 것이 그 교회가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1: 아멘.
2: 생각이 되고
1: 네.
2: 그래서 각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살리려면 이 세수집반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이 되어지면
1: 네.
2: 그 주일학교가 살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 예,
1: 네.
2: 그렇습니다.
1: 기도하실 분들이 좀 많이 모이시면
2: 아멘.
1: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세소식반 하신다라고 연락 주시면요. 우리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지회에. 지원, 적극 지원해 주실 거죠, 장로님?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저희 창원지회 사무실 전화번호가 292-5259 전화번호입니다.
1: 5259.
0: 네, 여기로 전화 주시면
1: 네.
0: 저희 사역자들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또 함께 동력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우리 교회가 시골이에요라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0: 네.
1: 일단 한번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창원지회로 전화를 주셔서 상담해보시고 또 지원도 받으시고 무엇보다 큰 기도의 지원을 받으셔서 그 지역에서도 아이들이 뛰어노는 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모습이 얼른 나타날 수 있기를
2: 아멘.
1: 소망합니다.
2: 제가 창원지에 자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1: 예, 해주십시오.
2: 네. 우리 창원지에가 우리 김영실 목사님이 이제 창립을 하셔서 쭉 이어오다가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우리 석태성 목사님이 이제 다음으로 오셨는데, 김영진 목사님 계실 때에 우리 조종환 목사님이
1: 네.
2: 우리 창원지에 들어오셔서 이분이 우리 한국 어린이 전도회표를 통해서 세계 국제 어린이 전도회표 총재로까지 되는 그런
1: 와,
2: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1: 창원에서 활동하시던
2: 그분이
1: 목사님께서.
2: 마산 분입니다.
1: 마산 분이시군요. 네.
2: 그래서 그분이 지금 현재 국제 총재로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1: 아니, 이분이 비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총재가
2: 90년
1: 되셨다고.
2: 역사에 최초로 외국인으로서 첫 이제 총재로 되신 분이죠.
1: 네.
2: 이분이 이제 세계를 지금 다니시는데 키가 크십니다.
1: 네.
2: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 12시간씩, 13시간씩 이렇게 다니시는데 건강을 주셔서 그래도 그큰 키에 그 좁은 비행기에서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신 분이고, 또 적극적으로 또 많은 분

0: 분들이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
1: 네, 기도 제목이셨군요. 예. 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창원 지회가 이런 곳입니다. 우리 그, 아이들에게.
2: 네, 우리 창원 극동 방송국이 주파수가 멀리까지 전파가 되더라고요.
1: 네.
2: 심지어는 동부산 지역도
1: 맞아요.
2: 들리는 곳이 있어서
1: 네.
2: 울산 극동 방송도 잡히고 창원 극동 방송 잡히고.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1: 네.
2: 우리 김해나 또 서부산, 동부산, 또 거제 통영, 진주 여러 곳에 지회가 있어서 가까이에 있는 어리전도 옆에 지회에 방문하셔서
1: 네.
2: 이 어리전도 세소집반사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가 전도할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다음 세대들을 전도하는 것이 지금은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어린이전도협회와 함께 우리가 전도하는
2: 아멘.
1: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오늘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창원지회 석대성 목사님과 이문옥 장로님, 이사장님이시죠.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기도도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전도하기 위한 그 사명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92-5259번으로 전화주시면 또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 감사입니다. 오전 8시까지 감사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고요. 내일 모레 전도 부흥 말씀 집회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 부흥이라고 오늘은 남겨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욥기 욥이 대답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부디 좀 들어보게. 그 정도의 호의는 베풀 수 있지 않나. 내가 말하는 동안만 참아주게. 그러고 나서 나를 마음껏 조롱해도 좋네. 내 불평상대는 자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네. 내가 그분의 침묵을 지긋지긋해하는 것이 이상한가. 내 꼴을 좀 보게. 내게 벌어진 일이 끔찍하지 않은가. 아니 아무 말 말게. 자네들 의견이 아쉬운 게 아니니까.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내 몸은 경련을 일으킨다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그리 잘 살고 장수하며 부자가 되는가. 그들은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손주들을 보는 기쁨을 얻는다네. 그들의 집은 평화롭고 두려워할 일이 없네.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는 법도 없지. 그들의 수소는 왕성한 정력으로 씨를 퍼뜨리고 암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낳는다네. 그들은 아이들을 내보내 놀게 하고 그 아이들이 새끼 양처럼 뛰노는 것을 지켜본다네. 바이올린과 플루트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와 춤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네. 그렇게 오래오래 풍족하게 살다가 잠자는 중에 아무 고통 없이 죽지.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네. 저리 가세요. 나는 당신이나 당신의 길에 관심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왜 당신과 어울려야 합니까? 그런다고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들은 틀려도 크게 틀렸네. 그들은 신이 아니지 않나. 그들이 어떻게 그런 행태를 이어갈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네. 악한 자들이 실패하거나 재앙을 겪거나 응분의 벌을 받는 일이 몇 번이나 있던가. 불운을 겪는 경우는 또 몇 번이나 있던가. 그리 많지 않네. 자네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을 치기 위해 저벌을 유보하신다고 말하겠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당장 그들에게 벌을 내려 자신이 한 일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하겠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악의 결과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느껴야 마땅하네. 안전하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들이 신경이나 쓰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나. 어떤 사람은 만사가 순탄하여 원기왕성하게 전성기를 누리다가 죽고 또 어떤 이는 행복을 맛보지도 못한 채 가진 것 없이 비참하게 죽는다네. 하지만 묘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을 벌레들은 분간하지 못하지. 나는 속지 않네. 자네들의 속셈을 잘 알거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지 않나. 자네들은 폭군의 성체가 산산조각나고 악인의 업적이 무너진다는 순진한 주장을 하네만 온 세상을 다녀본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악한 자들이 처벌을 면하고 악행을 저지르고도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하지 않던가? 그들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은 사람이 있던가? 그들이 응분의 벌을 받은 적이 있던가? 없을 걸세. 그들은 화려하고 근사한 장례식 끝에 값비싼 무덤으로 우아하게 들어간다네. 그러면 다들 그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지. 그런데 어찌 내가 자네들의 터무니없는 소리에 위로받기를 바라는가. 자네들의 위로는 거짓말 투성이야. 더 메시지 지금까지 욥기 21장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 당시 로마의 사형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목을 자르는 참수형과 십자가형입니다. 참수형은 일반 죄수들에게 적용되었고 이 십자가형은 주로 반란자나 살인자 같은 흉악범들에게 적용된 사형법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된 죄수는 골고다 언덕까지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 길을 가리켜서 고난의 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언덕을 골고다라고 합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이런 명칭이 붙여진 이유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멀리서 보면 지형이 꼭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해골이다, 골고다다 그런 명칭이 붙여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곳에 처형된 사형수들의 시체가 썩고 많은 해골들이 나뒹굴어서 그런 명칭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곳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당시 로마의 형법으로는 사형수 본인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 무게가 대략 20에서 30kg이나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짐작이 됩니다. 더 괴로운 것은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느끼는 수치심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고통과 수치 속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이미 전날 밤부터 겟세마네 동산 그 가운데서 피땀 흘리는 기도와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불법 재판과 모진 고문으로 초죽음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떨어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채찍이 가해졌습니다. 당시 채찍은 가죽끈 이 끄트머리에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흉악한 것이었습니다. 심한 경우는 뼈가 드러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성이 야민 예수님이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무려 14번이나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중 다섯 번째 쓰러지셨을 때에 도저히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골고다 길을 가셨습니까? 그리고 왜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내가 써야 될 가시 면류관을 주님이 대신 쓰신 것입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에 우리 주님이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십자가 700년 전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대상은 당신 곁에 있었던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는 사이가 이미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제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대상은 당신 곁에 있었던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는 사이가 이미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제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강도 사건을 통해서 어떤 죄인도 주님 십자가 그늘 밑에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구약의 도피성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도피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피성이 있습니까? 돈, 권세, 부모, 나의 재능, 선행, 아무리 돈을 버려봐도 좋은 집을 사보아도 그것이 진정 나의 도피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피성은 세상의 어떤 장수와 죽음의 파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도피성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0: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복음 안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339-3004 지역번호 055-339-3004번 김해 하늘영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태복음 21장 22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깊이 있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말씀만 반복하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마음, 모든 진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살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한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십니까. 저기는 저는 그 창원에 있는 창원 남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유희 교사라고 하고, 사실은 저는 김해 있는 복된 교회에서 섬기는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교사님 시작이 네. 어떤 기억이셨는지 소개해주세요.
1: 그때 진짜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김해에 내려와서 이제 처음 기간제 교사를 이제 하면서 임신 중이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라디오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뚜뚜뚜뚜. 정말 기적같이. 제가 뭐 잡은 것도 아닌데. 아들이 12월 6일생이다 보니까 추웠어요. 춥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는데 그 찬양을 제가 원래 좀 좋아했었고, 내려와서는 이렇게 마음 들 곳이 없는 거예요. 위로할 수도 있는데도 없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방송을 이제 갑자기 제가 튼 것도 아닌데 진짜 기적같이 정말 생생하게 뚜뚜뚜. 그 제가 사실은 극동방송에 뭔가 메시지 보낼 때마다 이걸 자주 보냈어요. 뚜뚜뚜. 왜냐면 저한테는 너무 큰 메시지였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와 함께 시험 방송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어.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늘 집에서도 켜져 있고 운전 중에도 늘 함께하는 극동방송. 저한테는 정말 보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정말 뭐라고 할까, 같이 가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 그게 극동방송이었어요.
3: 지난 30년 힘들었던 순간 극동방송은 어떤 존재였나요?
1: 저희 아이가 좀 별났거든요. 유사자폐라는 말도 들었었고요. 네, 그런 강화정에서 또 중국에 혼자 유학도 갔었고요. 갔다 와서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진로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길을 가게 됐거든요. 아들이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죠. 아니,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0: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1: 30개월 맞은 차원 부정방송에게 앞으로 바라는 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주시다면?
0: 저는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2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2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4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세순교회 2026 사랑장터 바자회가 5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창원 세순교회 일원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8-788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파크골프 미션연합회 주관 제1회 경남파크골프 미션 한마당 축제가 5월 9일 토요일 오전 8시 군북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4566-681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자 사모 초청 찬양과 간증집회가 5월 12일 주일 통영복된교회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예배에는 특송으로, 오후 1시 30분 예배에는 찬양과 간증 시간이 준비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복된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기 1일 부흥회가 5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 30분 산청 소정교회에서 통합교단 증경 총회장이신 이순창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부르심교회 2026 봄 부흥회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저녁 7시 30분 울산 낮은담교회 김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4650-621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일정 알려드립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그리고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교회배 통영시 테니스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복된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하우스 주관 2026 블레싱 행복축제가 5월 16일 토요일 김해 생철교회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에는 전도 말씀 집회, 오후 2시에는 찬양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054-75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경건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가시잖아요. 창세전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한 제사가 돼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땅에 계시면서 마무리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그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지만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들은 땅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늘에 속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 아빠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때문에 저들을 위하여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제자들, 지금 믿는 그분들, 이들만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통하여 믿게 되는 모두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집을 가면은 김씨 가문에서 박씨 가문으로 소속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마귀의 자녀, 제약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 것은 선택, 옵션이 아니고 이건 마땅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은혜 받고 사랑 받고 복을 받고 선을 행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하고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거룩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은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그 방법이 아니거든요. 바나 그게 아니거든요. 흙을 지으셔서 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생긴 옷 사람 만드신데 야차르 그것도 아니거든요. 바다, 땅 다 만드신 다음에 오곡백과 짐승들, 새들, 물고기 만드시는 그 방법이 아니고 안전이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바라, 이 창조의 바라, 없는 것을 있게 하듯이 우리를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 1장 4절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요즘 번역한 성경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성경,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에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걸 성령 받아야 아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온 세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몰라요. 알면 다 여기 나와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 모두 가서 성령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야 천국 가는데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동해 주시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대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지용수를 도우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축도, 베네딕션, 축도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성령의 도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게 새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가 나면 어머니는 계속 전복이고 기적을 갈아치우고 보살피고 씻어주고 계속 키워나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성령으로 낳으신 다음에 계속 우리를 기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너희가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에 서시라. 우리가 주님이 목표예요. 주님처럼 모든 행실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훈련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이고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세상에 누가 어떤 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큰 선물을 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책망과 교훈과 발약양과 의의 교육하기 유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방 안에 늘 헌금 봉투를 한 10개씩 넣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신방 갔다 와서 가방을 챙기는데 헌금 봉투가 다 구겨져가 못 쓰게 됐어요. 아이고, 못 쓰게 됐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버려놓으니 그 인쇄할 때 봉투 값이 비싸거든요. 비싼 봉투를 버리는 게 마음이 안 편해서 다시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는 뭐 저게 성경이 많잖아요. 한 50몇 건, 양 60건이 쌓였는데 그 성경 밑에 넣었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뽑으니까 완전히 새 봉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 훈련 받는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우선 들어야 되거든요. 잠언 8장 34절에 보면은 내게 들으며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내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려야지 교회 문 앞에서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녹펠러가 예배 시간 40분 전에 와서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훈련 방법 중에 첫째가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1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 나를 거룩하게 하듯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아기 그냥 두면 사람이 되겠어요? 자꾸 엄마가 이렇게 사람 되게 만들어주고 말도 가르치듯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잘 가꾸어 주시고 하나님 닮게 하고 거룩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주일낮이나 주일밤이나 3일이나 뭐 새벽이나, 사실 말씀이 전해진 시간은 문설주에서 기다리고 달려놔야 돼요.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 때 있지만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걷어치우고 다 이기고 피곤하고 힘들고 뭐 할 일이 많아도 다 버리고 아버지 전으로 나오라. 그래서 말씀 드리면 그 사람이 영적인 고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경건에도 초단,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이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좀 초단자가 아니고 5단, 6단, 7단, 8단 경건의 단이 아주 고단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안전한 방법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받는데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말씀 받으면 교회 들어올 때는 좀 그래도 나갈 때는 벌써 경건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성가 지휘자가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일로 교회를 한 1년 안 나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교회에 큰 기대감 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교회 다닐 때는 그래도 내 존재가 내 모습이 괜찮았는데 교회 떠나고 1년 되니 형편없는 인간이 됐습니다. 지저분한 인간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교회만 나와서 말씀만 들어도 사람이 점점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시간 정해 읽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이 성경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이것을 시간 정해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긴 장인데 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청년들도 말씀만 따라가면 부끄럽지 않게 되고 이 말씀만 따라가면 제자가 스승보다 지혜롭고 젊은이가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누구든지 언수보다 더 지혜롭고 말씀을 사랑하면 그 앞에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 축축축축축축 올라가게 되고 또 문제가 생겨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캄캄한 일이 더 가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나를 완이하시나이다. 막 잘되고 모든 게 행통하고 와 넘어졌던 탈 때 넘어지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병이 들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나 그러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 과거 알료형이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병 무슨 병 걸렸지만 예수님이 다 벌써 십자가에서 다 죄도 담당하시고 채찍 맞아서 내 병을 다 고쳤으니 나는 고침 받았다. 나는 고침 받아. 그러다 고침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적은 병이든 큰 병이든 병 걸렸으면 떨지 말고 나는 나았다. 주님이 대신 채찍 맞아 나았다. 할렐루야. 두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온 세상 만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큰 시험 들었어요. 와 이거 어떻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10장 13절에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에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캄캄한 문제, 하늘이 무너지는 땅이 꺼지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와,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두려워서 암 유튜브 계속 찾아 듣고 암책, 암 예방하는 거,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다 암에 걸린답니다. 계속 암이 무서워서 암에 안 걸리지. 그래서 암에, 암 안 걸리는 예방이 뭐고 뭐, 그런 책을 읽고 하는 사람은 거의 전부 암에 걸린답니다. 동물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사슴이 새끼를 데리고 있다가 사자나 호랑이 나타나면 새끼도 도망간다잖아요. 왜? 새끼는 무서운 줄 모르거든요. 이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은 이게 영특한 그 감이 있어서 상대가 자기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파장이 차차차차 밀려와서 아, 누가 나 두려워하는 자가 있구나. 그래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끼들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뭐 사자가 지나가면 새끼들은 희한한 게 지나간다. 우리 엄마하고 좀 다르다. 그리 파장이 안 일어나서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그런 야생 연구하는 분들이 뱀이 돌을 싣고 사자가 돌을 싣지만 그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 야영한다는 거예요. 왜? 편안하면 공격 안 한다는 거예요. 암이든 뭐든 교통사고, 아이고 내가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할까?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편안한 거.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나 이 말씀의 훈련은 이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식당 갈 때도 갖고 가고 극장 갈 때도 갖고 가고 이런다면 완벽한 거죠. 어디 갈 때도 작은 성경이라도 갖고 다니면 좋고 또 전쟁 때에도 총알이 성경에 박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울한테 말했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서도 이걸 중요히 안 여기고 어디 여행 갈 때도 이걸 중요히 안 여기고 라면 뭐 고추장 김 다 챙기고 이건 안 챙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성경 챙길 때는 아이고 너무 짐스럽다 너무 크다 작은 거 찾는 사람 하나님도 얘야 나도 너가 너무 짐스럽다 어디 가나 이 말씀을 제일 자랑스럽게 귀하게 먼저 다른 것 못 챙겨도 라면 이런 것 못 챙겨도 성경 챙기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총회를 섬기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도 계시고 또 기도할 때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서 총회 섬기로 이제 출발할 때 선거 앞두고 기자들과 인터뷰하는데 네 사람이죠. 네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저는 큰 성경을 갖고 갔어요. 다른 분들은 성경을 안 갖고 왔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김모 목사님이 선거 끝났다. 성경 갖고 온 사람이 된다. 예언을 했대요. 성경 갖고 온 사람이 된다.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갖고 훈련받고 이게 우리 양식이니까 먹고 이 무기니까 이것으로 이기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겁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많은 상을 얻는다. 어디 가도 담!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마음속에 든든함. 오늘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세요. 교통사고 날까봐 두렵고 암 걸릴까 두렵고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까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면 경건에 아주 초보예요. 그러나 누구도 안 무서워. 병도 안 무섭고 교통사고도 안 무섭고 전쟁도 안 무섭고 어떤 사람 두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편안해. 그 사람은

0: 아주 고단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고단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평화, 비행기 타도 평화, 기차 타도 평화.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되잖아요. 제가 미래 목회 연구회 프로그램으로 3박 4일 그 일본의 순교지 한 성에는 3만 7천 명이 죽었더라고요. 예수 믿다가 순교지 몇 곳 돌아보고 또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진 나가사키에 가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하나 떨어져서 8만 명, 13명 동시에 죽어버렸는데요. 그래도 일본의 지도자가 왕가 지도자가 항복 안 하고 어정쩡 있다가 나가사키 하나 더 떨어지잖아요.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히로시마 다음에 7개 도시를 폭격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히로시마 다음에는 코쿠라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인데 1945년 그날이 11시 2분 8월 9일인가 이제 코쿠라로 원자 폭탄을 싣고 갔는데 너무 안개가 짙어가지고 너무 안개가 짙어서 거기에 40분, 50분을 돌아도 안개가 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 폭탄을 실은 비행기가 다시 돌아와서 나가사키로 가서 나가사키에는 안개가 거쳤어요. 그래서 폭격해서 삽시간에 8만 명이 죽고 초토화가 됐어요. 얼마나 비참한지요. 코쿠라를 향하여 갔는데 안개 때문에 나가사키가 맞은 거예요. 사람의 계획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듭났고 말씀으로 계속 훈련받으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한 도시가 언제 불세례 받거나 말거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편안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세상의 훈련은 힘들고 눈에 보이는 좋은 거 있어도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잘했군. 훈련 받으면서도 간증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니 경건하고 거룩하니 기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니 기쁘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대로 이 말씀은 다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훈련 받다 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잠언 10장 20절 말씀대로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했는데 말씀을 훈련 받다 보면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그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여러분 이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부도 오고 행복도 오고 자식도 잘 되고 할렐루야 다 잘 되니 이런 훈련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훈련받고 내가 시간 정해서 철저하게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어디 가도 성경 갖고 다니면서 언제나 자기를 훈련하면 내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잘 되는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얼마나. 그래서 육체에 연다는 작은 육이 있어도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이 경건의 훈련이 계속되는데 이 훈련 받으면서 우리는 크고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시다.
1: 생명은 빛

끝으로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 양곡교회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70년 경남산십년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카네이션 사야 되나? 뭐 해드려야 되나? 고민들 하고 계시죠? 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리려고 마음먹고도 막상 못 거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해서 별일 없죠? 한마디 하고 끊는 게 다입니다. 막상 끊고 나면 좀 더 길게 통화할 걸 후회하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별거 없어요. 거창한 효도 받고 싶어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냥 목소리 한번 듣는 거, 잘 지낸다는 그 한마디, 그게 다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 얼굴 한번 보려고 멀리서 달려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부모님이 우리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잠깐, 아주 잠깐이라도 전화 한 통 드려보자고요. 10계명 중 약속이 붙어있는 유일한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마음껏 실천해 보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